안전 추천을 진행했습니다. 은행 기구에서는 각각 연변 무역 대출 정책, 특색 신용 대출 제품 및 용자 방안을 해독했습니다. 각 기업 대표들은 발전 현황과 용자 수요를 소개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전 시범구 부분적 기업들이 자금 회전 압박이 크고 용자 경로가 단일한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정부 은행 기업 상시화 접목의 정확도, 비범면, 착지율을 가열층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기울어지고 플랫폼 우세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며 중대 대상들이 잇따라 착지되면서 정부 은행 기업 간 심층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동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금융기구는 기업 중점 산업 대상의 몰을 받고 자금 수요를 요형별로 정리하며 기업별 맞춤형 정책과 대상별 맞춤형 방안을 실시해 용자 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착지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각 기업은 상인을 통한 투자 유치, 기업을 통한 기업 유치, 산업사슬 보완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정부 기업 간 한맘 협력과 기업 간 연동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각 부문에서는 정부 은행 기업 상시화 접목 기제를 지속적으로 건립 건전히 하고 특별 접목 방문 봉사, 정책 선전 강연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더 많은 용자 의향과 협력 대상이 착지하고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은행과 기업 간 협력, 기업 발전 과정의 경색점과 난점을 효율적으로 조정 해결해 기업을 친근하게 대하고 안정시키며 번영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건, 왕우, 범례, 장향전, 김화, 문광룡 등이 상설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0일 시당위 부석이며 시정부 시장 대리 박철만이 전시 향촌진흥 및 가을철 삼림방화 사업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군촌의 생태 우세와 향촌 자원 천품에 립각해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특색 산업 발전, 향촌 건설 치리, 문화 관광 융합 수순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가을철 삼림방화 각항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고 향촌 진흥의 착지 효과를 전면 추진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추나진 사도구 달의 기지, 지하 삼림, 지331 추나 자원봉사자 봉사소, 하다문양 마적달 북산 금동광 부대 기초시설 현장, 삼도구 저수호 풍경구, 로령구 저수지, 시림업국 화재 예방중심 등지에서 특색 산업재배 경영, 촌집체 경제발전, 생태문화 관광 자원 개발, 림구 우한 조사 정돈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산업으로 향촌 진흥에 동력을 부여하고 당지 실정에 맞게 부민 산업을 육성하며 기초시설 부대 시설을 보완하고 산업 사슬을 연장하며 촌급 집체 경제를 장대시켜 군중의 지속적인 증수를 이끌어야 합니다. 농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촌 치리 정밀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자원 개발과 생태 보호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대상 건설 운영을 규범화해 경제 효익, 사회 효익, 생태 효익을 동시에 향상시켜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현재 가을철 삼림방화의 관건적 시기에 놓여 있는 만큼 중점 림구, 풍경구, 도로 연선에 대한 순찰 및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방화 선전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야외 회기 사용 행위를 엄격히 관리해 각종 안전 우환을 조사 정비해야 합니다. 응급 처리 예비안을 보완하고 방화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며 당직 근무와 응급 훈련을 강화해 군촌의 양호한 생태 자원과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절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장옹량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0일 훈촌시 제5회 홍채컵 청소년 축구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3일간 진행된 경기에서 어린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힘차게 뛰며 공을 쟁취하고 호흡을 맞춰 협력했습니다. 패스, 돌파, 슛이 매끄럽게 이어지며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의 멋진 순간은 현장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혼촌시 청소년들의 축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혼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 혼촌시 교육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혼촌시 청소년 오비오 체육학교, 혼촌시 교정축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자기를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체육 및 교육 융합을 심화하고 교정축구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우수한 체육 예비인재 양성과 청소년 전면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전국과학기술 보급을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응급구호 지식을 보급하며 기여정신을 발행하고자 10월 9일 혼촌시 과학기술협회, 혼촌시 적십자회, 혼촌시 무상헌혈중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문 2026 청소년 주제활동이 연변대학 혼촌 캠퍼스에서 가동됐습니다. 가동 의식에서는 국문 2026 청년행 계열활동의 전반 배치를 소개하고 응급구호 과학기술 보급, 무상헌혈 선전의 중요한 의의를 설명했으며 광범한 청년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리념을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구급 기능을 학습하며 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실제 조작 교육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조작을 시범했는데 학생들은 근거리에서 관람하고 직접 조작하며 응급처치 이론을 실제 조작 능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학생들은 또 혈액형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과학기술 보급 선전 전시판을 참관했으며 응급 위험 대처, 자아구조, 상호구조 관련 과학기술 보급 지식을 학습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10월 10일은 35번째 세계정신위생의 날입니다. 이날 훈춘시 뇌강병원에서는 정서포용으로 마음의 햇살을 주제로 하는 선전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의료자원봉사자들은 붉은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상담대를 설치해 지나가는 시민 군중들에게 정서조절,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문제 식별 등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선전 자료를 발급해 시민들이 심리적 고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정서를 받아들이며 심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때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혼촌시 제4중학교 세계를 넓게 보고 한마음으로 꿈구축 가을철 육상취미운동대회가 근일에 거행됐습니다. 전교 사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체육성회에 함께 참여하며 소년들의 앙양된 풍채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교정 내에는 붉은 달리기 코스, 청록색 잔디밭이 서로 어우러지고 각 종목 경기가 질서있게 진행됐습니다. 달리기 코스에서 학생들은 가을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달리고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이번 운동대회는 육상 경기와 취미 집체 종목을 설치해 경기성과 참여도를 모두 고려했고 더욱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나와 운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선수들은 용감하게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단결하고 분투하는 체육정신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촌 해양경제시범구 정부은행기업 접목회가 소집됐습니다. 훈촌시 당위 부석이며 시정부 시장대리 박철만이 전시 향촌진흥 및 가을철 삼림방화 사업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0월 10일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정부은행기업 접목회가 소집됐습니다.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석이며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 리강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훈촌 금융감독관리지구국 등 금융기구, 교통은행, 연변분행 등 은행 및 시범구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구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추동했습니다. 회의에서 시범구 투자촉진국은 정책, 산업부대 시설 등 상황을 둘러싸고 선전 추천을 진행했습니다. 은행 기구에서는 각각 연변 무역 대출 정책, 특색 신용 대출 제품 및 용자 방안을 해독했습니다. 각 기업 대표들은 발전 현황과 용자 수요를 소개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전 시범구 부분적 기업들이 자금 회전 압박이 크고 용자 경로가 단일한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정부 은행기업 상시화 접목의 정확도, 피복면, 착지율을 가일층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기울어지고 플랫폼 우세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며 중대 대상들이 잇따라 착지되면서 정부 은행기업 간 심층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동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금융기구는 기업 중점 산업 대상의 몰을 받고 자금 수요를 요형별로 정리하며 기업별 맞춤형 정책과 대상별 맞춤형 방안을 실시해 용자 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착지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각 기업은 상인을 통한 투자 유치, 기업을 통한 기업 유치, 산업사슬 보완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정부 기업 간 한맘 협력과 기업 간 연동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각 부문에서는 정부 은행기업 상시화 접목 기제를 지속적으로 건립 건전히 하고 특별 접목, 방문 봉사, 정책 선전 강연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도움하는 용자 의향과 협력 대상이 착지하고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은행과 기업 간 협력, 기업 발전 과정의 경색점과 난점을 효율적으로 조정 해결해 기업을 친근하게 대하고 안정시키며 번영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건, 왕무, 범례, 장향전, 김화, 문광룡 등이 상설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0일 시당위 부석이며 시정부 시장대리 박철만이 전시 향촌진흥 및 가을철 삼림방화 사업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훈촌의 생태 우세와 향촌 자원 천품에 입각해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특색 산업 발전, 향촌 건설 치리, 문화 관광 융합 수순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가을철 삼림방화 각항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고 향촌 진흥의 착지 효과를 전면 추진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추나진 사도구 달의 기지, 지하 삼림, 지331 추나 자원봉사자 봉사소, 하다문양 마적달 북산 금동광 부대 기초시설 현장, 삼도구 조수호 풍경구, 로령구 저수지, 시림업국 화재 예방중심 등지에서 특색 산업재배 경영, 촌집체 경제발전, 생태문화 관광 자원 개발, 림구 우한 조사 정돈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산업으로 향촌 진흥에 동력을 부여하고 당지 실정에 맞게 부민 산업을 육성하며 기초시설 부대 시설을 보완하고 산업 사슬을 연장하며 촌급 집체 경제를 장대시켜 군중의 지속적인 증수를 이끌어야 합니다. 농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촌 치리 정밀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자원 개발과 생태 보호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대상 건설 운영을 규범화해 경제 효익, 사회 효익, 생태 효익을 동시에 향상시켜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현재 가을철 삼림방화에 관건적 시기에 놓여 있는 만큼 종점 림구, 풍경구, 도로 연선에 대한 순찰 및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방화 선전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야외 회기 사용 행위를 엄격히 관리해 각종 안전 우환을 조사 정비해야 합니다. 응급 처리 예비안을 보완하고 방화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며 당직 근무와 응급 훈련을 강화해 훈춘의 양호한 생태 자원과 군중의 생명자산 안전을 절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장옹량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0일 훈춘시 제5회 홍채컵 청소년 축구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3일간 진행된 경기에서 어린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힘차게 뛰며 공을 쟁취하고 호흡을 맞춰 협력했습니다. 패스, 돌파, 슛이 매끄럽게 이어지며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의 멋진 순간은 현장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훈춘시 청소년들의 축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훈춘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 훈춘시 교육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훈춘시 청소년 오묘 체육학교, 훈춘시 교정축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자기를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체육 및 교육 융합을 심화하고 교정 축구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우수한 체육 예비 인재 양성과 청소년 전면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전국 과학기술 보급원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응급 구호 지식을 보급하며 기여 정신을 발행하고자 10월 9일 훈춘시 과학기술협회, 훈춘시 적십자회, 훈춘시 무상헌혈중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문 2026 청소년 주제 활동이 연변대학 훈춘 캠퍼스에서 가동됐습니다. 가동 의식에서는 국문 2026 청년행 결렬 활동의 전반 배치를 소개하고 응급구호 과학기술 보급, 무상헌혈 선전의 중요한 의의를 설명했으며 광범한 청년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리념을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구급 기능을 학습하며 공익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실제 조사 교육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조작을 시범했는데 학생들은 근거리에서 관람하고 직접 조작하며 응급처치 이론을 실제 조작 능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학생들은 또 혈액형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과학기술 보급 선전 전시판을 참관했으며 응급 위험 대처, 자아구조, 상호구조 관련 과학기술 보급 지식을 학습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10월 10일은 35번째 세계 정신위생의 날입니다. 이날 훈춘시 뇌강병원에서는 정서포용으로 마음의 햇살을 주제로 하는 선전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의료 자원 봉사자들은 붉은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상담대를 설치해 지나가는 시민 군중들에게 정서 조절,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문제 식별 등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선전 자료를 발급해 시민들이 심리적 고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정서를 받아들이며 심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때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춘시 제4중학교 세계를 넓게 보고 한마음으로 꿈 구축 가을철 육상취미운동대회가 근일에 거행됐습니다. 전교 사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체육성회에 함께 참여하며 소년들의 앙young된 풍채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교정 내에는 붉은 달리기 코스, 청록색 잔디밭이 서로 어우러지고 각 종목 경기가 질서 있게 진행됐습니다. 달리기 코스에서 학생들은 가을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달리고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이번 운동대회는 육상 경기와 취미 집체 종목을 설치해 경기성과 참여도를 모두 고려했고 더욱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나와 운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선수들은 용감하게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단결하고 분투하는 체육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말리국도를달리며한마음으로산하를향해나아가G331가장아름다운변경도로길림신강두곳쌍방향자가운전활동마무리식이珲春시방천촌에서거행됐습니다 G12 珲春울란호투고속도로방천珲春구간건설일꾼들은가을철시공황금기를다잡고대상건설진척을전력으로추동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말리국도를달리며한마음으로산하를향해나아가 G331 가장아름다운변경도로길림신강두곳쌍방향자가운전활동마무리식이그날의珲春시방천촌에서거행됐습니다길림신강두성자치구의문화관광부문대표자가운전차대성원들이두만강변에모여말리에걸친이번변경자가운전여행이원만하게마무리되는순간을함께목격했습니다의식당일방천촌은열기로차넘쳤습니다연변특색무용이활동의막을열었고두지역대표들이차례로축사를전하고서로축복의뜻을담은선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자동차 동호인 대표들은 차량 행렬 깃발에 서명하며 기념 사진을 남겼고, 기념패를 수령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방천에서 만난 잊지 못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G331은 지리적 의의에서의 경관 도로일 뿐만 아니라 길림, 신강 두 지역을 연결하는 우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연변의 5개 변경 현시가 모두 이 도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풍경구와 대외개방 통상구가 구슬을 꿰듯 하나로 이어져 길림 변경 풍모와 민족 풍정을 보여주는 핵심 문화 관광 회랑입니다. 차량 행렬은 G331 연변 구간을 달리며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몰입식으로 민속의 매력을 깊이 체험하면서 가는 곳마다 전진하고 가는 곳마다 선전보급해 도마하는 사람들이 연변을 알고 찾아오며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 신강 두성 자치구의 문화관광 부문이 각각 자가운전 차대를 조직해 길림 지반과 신강 알타이에서 각각 출발한 뒤 G331 국도를 따라 서로를 향해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두 지역은 G331 국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변경 자가운전 문화관광 브랜드를 널리 알리며 길림과 신강 두 지역을 넘는 문화관광 협동 연동을 심화했습니다. 만리 국도를 달리며 한남으로 산하를 향해 나아가 G331 가장 아름다운 변경도로 길림 신강 두곳 쌍방향 자가운전 활동은 자가운전 애호가들이 G331 연변 구간의 변경 풍경과 민속 풍정을 깊이 체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연변 G331 연선 문화관광 자원을 가일층 선전해 방천촌, 두만강 변경 풍경 등 연변 풍경구의 지명도를 높여 길림 신강 두 지역의 자가운전 여행 애호가들에게 교류 플랫폼을 마련해 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서 G12 훈춘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건설 일꾼들은 유리한 조건을 적극 활용해 대상 건설 진척을 전력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G12 훈춘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공사 작업 구간 시공 현장에서 각종 시공 장비와 대형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G12 훈춘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은 국가 14차 5개년 계획 흥변 부민 변강 안전 공고의 관건적인 교통 공정입니다. 그중 공사 작업 구간은 총 길이가 13.2km로 남쪽 대두천에서 시작해 북쪽 맹령까지 이어지며 경신진과 반석진이 세계 행정촌을 가로지납니다. 대상은 두만강과 잇따라 있고 동부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과 두만강 국가산림공원을 관통하며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위치해 있어 시공 임무가 무겁고 생태환경 보호 표준도 엄격합니다. 대상부에서는 시공 기일을 역배치하고 주의도를 걸고 작업하며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시공하면서 황금 시공기를 단단히 다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세멘트 말뚝 16만 m, 말뚝 기초 158개를 완수했고 교과 기둥 첫 공정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또 주체구역 벌목과 경작지 표층 정리 작업을 전부 마무리됐고 연약토 굴착 및 취환 매립은 80%, T형보 제작량은 90%, 박스 암거 제작은 67% 완성됐으며 세계 박스 암거는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소식입니다. 올들어 훈촌시에서는 문화기층 보급 문화혜민 공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훈촌해란문화예술봉사유한회사를 조직해 향진촌 마을에서 년간 총 23회 공연을 완료해 완성률을 100% 달성했습니다. 그중 변경촌에서 16회, 빈곤해탈촌에서 7회 공연을 진행해 성주 지정 공영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으며 문화혜민 공정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훈촌시 문화기층 보급 문화혜민 공정은 선으로 영안진, 경신진, 밀강향, 하다문향, 양포만족향, 삼가자만족향 등 6개 향진에 진입해 23개 행정촌을 피복했습니다. 공연 절목에는 조선족, 만족 등 민족문화 요소가 융합됐으며
내용은 권전하고

0: 진취적이며 시대적 특색이 뚜렷했습니다. 또 중화의 우수 전통 문화를 계속 발행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훈촌의 다민족 집고 및 변경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돌출하면서 우수한 문예 절목을 변경촌, 빈곤 해탈촌 군중들의 집 문 앞까지 전달해 기층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흥변부민의 문화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이와 함께 G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문화 관광 융합 발전과 연계해 훈촌 변경 문화 관광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앞으로 훈촌시에서는 공연대학 건설과 내용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문화기층 보급 문화혜민 공정의 질적 향상과 증효를 추동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고 단서 레원 경로를 갈증 넓히며 군중 예방, 군중 치망을 촘촘히 하고자 연일 양포 변경 파출소에서는 관할 구역에 실제 입각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방위적이고 다각도로 집중 선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민이 참여하고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공동으로 타격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전력으로 조성했습니다. 진지 선전을 잘하는 기초상에서 양포 변경 파출소에서는 민경을 조직해 군중들의 집에 진입해 집집마다 선전장을 발급하며 군중을 대상으로 고발 범위, 장려 정책과 보호 조치를 선전 강연하고 전형적 사례와 결부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함으로써 모두가 법에 의거해 이성적으로 요구를 표달하도록 인도하고 폭력배 악세력 관련 및 각종 위법 범죄 단서를 적극 고발, 적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민경들은 또 관할 구역 경민 위챗 채팅 그룹, 촌사업 채팅 그룹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의탁해 관련 정책 해독을 제때에 전달하고 민경을 배치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군중의 자문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선전 내용의 정밀 송달, 고발 경로의 원활함을 확보해 선전의 시효성과 복사면을 효과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당위 통전부는 그날의 훈촌시 위생건강국과 연합으로 2026년 의료 하향 활동을 전개해 변경 말 주민들의 진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의료 혜택 봉사의 마지막 1km를 개통했습니다. 삼가자 만족향 사타자촌 활동 현장에서 의료 인원은 초민들에게 여러 가지 무료 기초 건강검진 사항을 제공하고 흔한 질환과 만성병 문진 진료를 세심하게 전개하며 전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건강선전 책자와 상용 가정약품을 발급해 군중들의 가정용 약품 수요를 해결했습니다. 이번 의료 하향 활동은 중점적으로 향진 귀국 화교, 화교 가족, 해외 로무 가정에 유재된 로인, 아동 및 기타 진료가 필요한 기층 군중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료 기본 진료, 건강검진 및 위생 지식 보급 봉사를 제공해 모두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높였습니다. 다음, 그날의 훈촌시 제육소학교 당원, 단원 교사 및 소선대원 대표들은 훈촌시 제1실험 소학교에 진입해 공동으로 학교 간 교류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훈촌시 제육소학교 사생들은 도보 연학의 방식으로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 도착해 문화회랑 홍성규 체험관을 참관하며 다원적 문화의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미식 실천 환절에서는 두 학교 학생들이 함께 조우를 편성해 협력하면서 김밥을 만들었고 노동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또한 제육소학교 학생들은 제1실험소학교 학생들에게 경극건보와 서예를 융합한 맞춤형 부채를 선물해 국수를 매개로 문화 상호 교류의 우정 교량을 구축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请您继续收听由刘兰芳为您播讲的评书《中华好人颂》。
2: 在中国西北的宁夏银川，有着连绵不断的贺兰山，曲曲折折的黄河湾，听不厌的花儿信天游，绿油油的草原望不到边。随着时代的变迁， 银川成了宁夏最富庶的地区，享有塞上江南的美誉。在这个风光秀美、稻香鱼肥的地方，有位了不起的女性，她的故事已传遍大江南北，感动着神州大地。她就是中国十大杰出母亲，宁夏书画院画家沈丽萍。沈丽萍自幼天资聪颖，从小就萌发做一名画家，用自己的生花妙笔把这些人间仙景精心描画下来，把世界打扮得更加美丽，让更多的人分享他的愉悦。沈丽萍顺利地考上了湖南师范大学艺术系，又在中央工艺美术学院进一步研修，毕业后如愿以偿地成为宁夏书画院一名专业画家。不久，出类拔萃的他赢得了甜蜜的爱情，沈丽萍和心爱的男友王顺喜结良缘。第二年，可爱的儿子家鹏咕咕坠地，为了这个幸福的家庭又增添了许多快乐。同时，家庭幸福又给沈丽萍的创作带来了更多的激情和活力。她的作品多次参加国内外大展，先后荣获东南亚国际现代名家水墨展金奖、当代中国青年书画展优秀奖等多种奖项。常言说，天有不测风云，人有旦夕祸福。转眼到了1993年，儿子家鹏已经12岁了。就在这年的夏天，沈丽萍去深圳出差，突然接到爱人王顺的电话。丽萍啊，你好吗？我想告诉你，明天我要出差，咱儿子放暑假了，我带着他一起出门。丽萍的爱人王顺在银川皮毛厂当厂长，总是忙忙碌碌的，平时很少陪家人，今天要带儿子出差。丽萍深知丈夫一片爱子之心，可是她放心不下呀。在电话里她一犹豫，爱人笑着说，丽萍啊，看看看你紧张的，我还能把你儿子拐跑啊，啊，放心吧。沈丽萍不放心，哎，带孩子出去可要心细点儿，多带点衣服，就结束了电话。可是不知为什么，放下电话后，丽萍总是心神不安。丽萍是邻居们一致公认的好妻子、好母亲，对于儿子的成长可以说倾注了大量的心血。儿子很小的时候，他就发现他的语言天赋。教育家有这么句话，不是没有英才，重要的是一双发现英才的眼睛。儿子家鹏五岁上学前班，刚刚学会了汉语拼音，丽萍就教儿子写日记，在田格本上用拼音写字。哎呀，歪歪扭扭的日记其实只是些简单的句子。10月2日，今天我们班的同学李红和黄佳在教室里闹，李红被碰伤了，哇哇大哭。就这么简短，还在后面画了一幅稚气的漫画，一个小孩站在旁边，另一个小孩眼泪噼里啪啦往下掉，还夸张的流失了一地。日记的后边，妈妈画上奖励儿子的小红花和奶油蛋糕。对于一个4-5岁的孩子，妈妈丽萍早期教育是成功的。儿子就是在这么一位母亲精心抚育下，成长一个品学兼优的好孩子，转眼已经小学5年级了。当他接到爱人通话之后， 晚上躺在深圳宾馆的床上，一夜没睡好。第二天早晨起来，心想这是怎么了？儿子和他爹在一起有什么可不放心的？话虽如此，沈丽萍拿起画笔还是静不下心来。早晨9点多钟，沈丽萍端着一杯水对着窗外发呆，突然急促的铃声打破房间的平静，嘚嘚嘚嘚，沈丽萍手一抖，啪的一声，水碗落在窗台上，摔得粉碎。他看看水杯，一种不祥的预感涌上心头，赶紧拿起电话：“喂，喂！”好半天，电话里传来他妹妹的声音：“姐，你快回银川吧，家鹏他们爷俩出了点事儿，你必须快回来。”“啊，出什么事了？他们俩怎么样？”“哎，你别着急。没事儿，受点轻伤，是车祸。”能不着急吗？沈丽萍从妹妹的语气里感到压抑，感到事情绝不是轻伤那么简单。她恨不得插上翅膀飞到丈夫和孩子身边。可是由于深圳没有直飞银川的飞机，她只能飞到兰州，再坐火车赶到银川。在火车上，他听到人们议论纷纷。哎，听说了吗？震惊全国银川723空难，飞机上只有40人生还。啊！丽萍赶紧打听失事飞机的航班号，乘客们都摇头表示不知道。他心急如焚，一路上他心里说：“亲爱的，你可千万别有事儿，儿子，你一定好好的。你要是有什么事，妈妈就没法活了。”这一路上连口水都没喝，他的一颗心如同被钢刀穿透，放在熊熊的火上来回翻烤。沈丽萍来到医院，见到儿子和丈夫身子一下瘫软在病床上，重病的丈夫躺在那儿被包扎的只能看见眼睛，儿子家鹏浑身上下缠满纱布，已经不能动弹。整夜受了严重刺激的小家鹏大喊狂叫，空难的场景不断在孩子头脑中反复出现。怎么受的伤啊？原来沈丽萍的爱人和儿子乘坐的西北航空公司某航班，在起飞飞行高空不到100米时，突然坠入机场跑道尽头的芦苇湖中。小家鹏坐上飞机，还没来得及看一眼机窗外的情景，瞬间身体就失去了控制，似乎掉进了黑洞洞的深渊。医生把沈丽萍叫到办公室，示意他坐下，开始了一段残酷的谈话。作为病人家属，我希望你有个思想准备。他们爷俩的伤都很严重，特别是你的儿子。除非有奇迹发生，目前的情况是，就算是保住了孩子的生命，他的一生也将在轮椅上度过。医生的话如同一闷棍，沈丽萍的头嗡的一声，差点就从椅子上瘫倒在地。他的眼泪如同断了线的珠子，噼里啪啦往下掉。大夫，我求求你救救孩子，他才12岁呀。医生摇摇头说：“对不起，我们已经尽力了。”沈丽萍扶着墙才走出医生办公室。从那一刻起，他知道自己已经成为这个家的顶梁柱。他守在病床旁，小家鹏在昏睡中噩梦连连，时不时发出惊恐的尖叫声：“妈妈，妈妈！” 短暂的清醒之后，疼痛入骨，翻江倒海的呕吐，吐完了又是昏昏沉沉的睡过去，整个人迷离恍惚。看着儿子被折磨得奄奄一息，沈丽萍哭得泪人一般，她紧紧拉着儿子的小手，坐在病床前不吃不喝不动，她生怕一打盹一松手儿子就撒手而去。沈丽萍一遍遍轻声念叨着儿子，妈妈在呢，你好好的，有妈妈在呢。五天后，母爱终于把儿子唤醒，家鹏睁开了双眼。家鹏清醒之后，又一个严峻的问题摆在沈丽萍面前，儿子腹部大量出血，不做手术生命危在旦夕，而做手术的话，虽然同样有生命危险，但毕竟还有一线生机，生死攸关之际，容不得犹豫。他咬着牙为儿子在手术单上签了字。进手术室前，沈丽萍还鼓励儿子，等你从手术室出来，妈妈给你准备一个大蛋糕，出来就吃啊，毕竟是孩子。听了妈妈的话，顿时笑容满面，妈妈说的是真的，当然真的，来撒钩，他微笑着说。手术进行四个小时，护士才把家鹏从里边推出来，看着儿子脸色是一样的苍白，身上吊着蛇一样缠绕的管子，他的心碎了。手术还算成功，家鹏醒来睁大眼睛，开口就问妈妈，什么时候可以拆线，什么时候可以走路啊。丽萍不知道怎么和儿子说，他已悄悄准备了一辆崭新的轮椅。拆线那天呢，家鹏高兴极了，他穿好衣服就想站起来走，可是无论怎么用力，两腿却僵死一般毫无反应。这时家鹏已经累得满头大汗，他看着妈妈的脸，又看看医生，突然明白了，惊恐的大叫，妈妈，为什么腿不动呢？为什么？是不是永远这样啊？妈妈。家鹏倒在床上嚎啕大哭，我要出去，我不要轮椅。听见孩子的哭声，沈丽萍心如刀绞，他个小小年纪怎么能接受残疾的事实呢？不行，让他学会坚强，应该给他医治心病。为了医治家鹏的心病，沈丽萍买了许多心理学书籍，他还买来许多名人故事，特别是那些身残志坚者的传记，讲给儿子听。可是无论他怎么努力，空难的阴影留在孩子心中挥之不去。小家鹏常常卧在床上，脸朝门外，两眼空空的发呆，一整天一言不发。没办法，丽萍就用写信的方式和儿子交流。儿子，看到你伤痛的样子，妈妈的心都碎了。还记得你出生那天，妈妈和你经历了第一次生死考验，妈妈默默喊着宝宝，这是你和妈妈联手在这个世界上打的第一仗，坚强的妈妈和坚强的孩子一定能取得胜利。他又写，儿子，无论发生什么，妈妈会永远站在你身边，感谢你给妈妈力量，你是妈妈的力量源泉。儿子，妈妈昨晚做梦了，梦见你长大了，长成一个有出息的男子汉，妈妈和你拥抱在一起，啊，好幸福。照顾儿子过程中，沈丽萍成了一个合格的护士和心理师。有一天晚上，他正在给儿子做一种恢复肌肉和神经功能的强化训练， 按住他毫无知觉的双腿做仰卧起坐。突然家鹏对妈妈大喊，我不做了，没有用。沈丽萍把手停下来，好吧，先歇一会儿，妈妈去打水。她走出病房，那天晚上她蹲在医院楼下的角落里，捂着脸无声的流泪。哭着哭着她明白了，只有妈妈坚强，儿子才能坚强。每天出去看护儿子，还要照顾隔壁住院的爱人王顺。王顺由于脑震荡，胸腰脊椎等全身多处骨折，所以要恢复很长时间。在照顾这对父子几个月后，有一天她刚给丈夫擦完身子喂完饭，又到那一间房里给儿子清理污物。儿子大小便失禁，就像一个没满月的婴儿一样，随时换洗，低头忙完这些，站起来就觉得天旋地转。嗯，怎么了？是啊，连日劳累，睡眠不足，身体透支。他急忙来到了医院走廊，靠着墙站起。阵阵凉风吹过，大约有十分钟，他的脸色才慢慢恢复过来。就在这阵儿，身后悄悄站着一个人，早已把他的一切都看在眼里。这是谁呀？沈丽萍的婆婆。看着儿媳憔悴的脸，一边擦眼泪一边说，丽萍啊，难为你了，你对他们爷俩也算尽心尽力了，你还年轻，以后的路还长着呢，无论你做出什么决定，我们都支持你，永远是我们的好女儿。说到这里老泪纵横，丽萍拉着婆婆的手忍着眼泪说，妈，您别说了，您放心，孩子他爸会好的，孩子也会好起来的，我们有信心。一家三口有两个遭遇空难，对一个女人来说那是多大的打击啊！人同此心，情同此理，面对这么大的打击，不光没趴下，还要日夜护理，全心全意的支撑，还要充满笑容。您说放在谁身上能做到？沈丽萍就做到了。到了晚上，她擦擦脸，打了壶水，照照镜子，一边照一边说，儿子，你看妈妈多年轻啊，啊，刚才隔壁病房阿姨说什么来着？他说你们姐俩感情还挺好，你弟弟真懂事儿，哈哈，儿子，妈妈有那么年轻吗？这阿姨什么眼神？我儿子有那么显老吗？他是想逗儿子开口，果然儿子说话了，嗨，太让人难过了，凭什么我妈妈没长高，就老是被人当小学生啊？病房里被这对风趣的母子深深感染，让辛苦的日子变得轻松愉快。有句话说，幽默是苦藤上开出的花，这句话就在这里得到了印证。家鹏的康复速度让医生都觉得惊奇。丽萍及时把儿子的情况传给爱人，她是想尽可能的给爱人信心和力量，让他安心治疗。爱人看着丽萍眼角多出皱纹，这个40岁的汉子热泪滚滚，他既为儿子高兴，又对妻子心疼啊。丽萍，苦了你了。没什么苦的，你呀安心养伤吧。在沈丽萍精心护理下，她的儿子家鹏神奇般的闯过几次生命危险，消息传遍了整个医院，和王顺同病房的几个福建病人议论纷纷，这个说是不是神仙保佑啊， 让这个孩子脱离危险。那个说，